0: 모아케 토누아
1: 안나이 티링아 탕오 오타 오타
2: 야카하티 코리
3: 도초코 FM
4: Keep it locked right here on Tautoko FM.

따르 여와르 이와 다크 따위 따위와 나그 아이 즈그 카라케 마나잉 아와카츠와 에나리 미마이 다크 마마 미 파토링아 이롱이 아야 바카로 헤링아 노이호 카츠 카푸르 다크 링아 이롱이 아야 카츠 페라오나 파츠 Ōrere au ki te kite au, ka me mai taku koe a koe na tana taonga. Kāri tu mōhio e nari koe na tana taonga. I tuku iho mai rungi aia.

0: 이봐!
1: 내 이거 어떤 이런 의원이고 내꺼 팔게 뭐 있네 이런 거 어떡하던가
0: 그래요!
1: Tell me his name, then look out,